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t keep those feelings inside, Dynamo Soup is here for you.
0: We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토닥토닥 100% understanding, 태훈.
1: 토닥토닥 100% honest, 준혁.
0: Welcome to Dynamo Soup!
2: Yes, it's Dynamo Soup Day with TNX, 태훈 준혁이 뉴스리 인사해줘요.
0: 인사했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0: 태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0: Welcome back.
2: 저까지 포함해서 오늘은 우리 모자 그룹이에요.
0: 네, 캡. 그러니까 모자 좀 쓰고 가겠습니다.
2: 모자 좀 하고 쓰고 갈게요. We're all wearing caps today. Yeah. It kind of fits with the weather though. 근데 날씨 좀 맞긴 해요. 지금 비도 계속 오락가락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0: 지금은 엄청 와요.
2: 그래요?
0: 거의 진짜. 구멍 뚫린 것처럼 와가지고.
2: 그렇죠. 네. 아니 참. 오늘 비 많이 온다는 예보가 계속 있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오늘 좀 마음을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다행히 네네. 저 출근했을 때는 안 왔다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구멍 열린 것처럼
0: 맞아요. 진짜 많이 와요.
2: Yeah, so it was real. So we've been having a heavy rain advisory since yesterday. They said that today we're supposed to get a lot of rain. Thankfully, when I got to the studio this morning, it wasn't raining that much. But yeah, apparently when they were on the way to the studio, it was raining quite a lot.
0: Yeah.
2: So we have all hats in the studio today, and one of our listeners are praying that they don't. We don't talk about food today because they are super hungry. 청취자 한 분은 오늘 네. 제발 음식 얘기는 없기를. 저 배가 너무 고파요.
1: 보쌈 먹고 싶네요.
2: 오, 맛있겠다. Okay, now I'm getting hungry too. He just mentioned 보쌈. Well, that sounds really good.
1: Yeah.
0: 비염 챙겨 드셔야 되는데.
2: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복날 맛있는 거 좀 먹었어요?
0: 먹었습니다.
2: Yeah. Did you guys eat?
0: Yeah.
2: What did you guys eat?
0: 닭볶음탕 먹었어요.
2: Oh, okay. So you chicken.
1: 닭강정 먹었어.
2: 그럼 닭은 다 먹었네요. Okay, so everybody did have their chicken on the first hottest day of the season, and my earpiece keeps falling out. Anyways, it seems like a lot of the listeners.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도 놀러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밖에서 지금 또 듣고 계시군요. 진짜 be safe. 우리
0: safe, yeah,
2: 우리
0: right.
2: 모든 분들은 진짜 오늘은 안전이 최선이에요.
0: Right.
2: 카페 가시든지 어디 2층 제발 안전한 곳에 계세요. So please be safe. So we have a lot to talk about for our 대나무 soup today.
0: Yep.
2: Really exciting news. I was taking a little peek, so stay tuned for that. But before we jump into it, 태훈 and Junior are going to tell you guys a little bit about 대나무 soup and how to participate. So let's go.
0: Yep. Part 1, balance soup.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하기 힘들 때 밸런스 숲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s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2, anonymous soup.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 stories with our healing song choices. Part 3, prescription soup.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1: 네,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계속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 저희가 각각 준비해 올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 주시면 그 곡이 오늘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 wi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at song gets played as the last song of the day.
2: Okay, so I keep forgetting prescription soup, so the members are going to probably help me again today. 제가 처방 수업을 계속 까먹어서 이따가 뭐.
0: 그럼요.
2: 자, 태훈 씨가 오늘 밸런스 수업에서 소개해줄 게 뭔가 좀 반가운 소식이 있던데요?
0: 그럼요, 완전 반가워요.
2: 오케이.
0: 지난 6월 2일에 소개된 사연인데 후기를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당시 사연 내용은 절친의 애인이 이상형이었으나 우정을 위해 마음을 접었는데
2: 네,
0: 최근 두 사람이 헤어진 걸 알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 가다가 우연히 그 남자를 마주쳤는데 마음이 흔들리네요. 헤어진 사이니까 용기 내어 연락해보고 싶지만 친구의 전남친이라는 사실 때문에 친구를 배신한 행동이 될까봐 일생일대 사랑과 절친과의 우정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2: Okay, so yeah, we're getting a recap. So Taeyeon just upgraded the, or just updated us on what the story was. 영어로 해줘요.
0: 네, we have an update post. The original story was our listener's idol type was their friend's ex. They already broke up and our listener had just run into their crush. They were hesitant to make a move.
2: 맞아요. 오케이. 자, 후기. 아, 너무 궁금하다.
0: 후기가 왔어요.
2: 오케이. 자, 뭐라고 그랬는데요?
0: 그때 TNX 두 분이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저를 돌아보며 다시금 오래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친구 몰래 만나면 배신이기에 손절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 내 오랜 이상형이었어. 너한테 털어놓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라고요. 그래서 친구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나 걔랑 감정 정리된 지 오래야. 난 정말 상관없으니까 걔가 그렇게 좋으면 어떻게든 잡아봐. 이러더라고요. 덕분에 용기 내서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했고 지금까지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근데 아직 핑크빛 진전보다는 편하게 알아가는 중이에요. 혹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면 다시 소식 남길게요. 저희 고민을 들어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늦었지만 감사드려요. 아,
2: 와!
0: I thought long and hard on what advice you both gave me. And I told my friend the situation I was in. She was very supportive and told me to make my move. I called him first and we met twice. It's not serious yet and we are still getting to know each other better. But I want to thank you again for your advice. I'll give you an update again if anything happens.
1: 오,
2: 근데 친구분 진짜 소쿨이시다.
1: 야, 진짜 소쿨.
0: 아니, 근데 이게 원래 보통 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걱정을 해서
2: 아 그렇긴 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0: 걱정에 비해 이게 아무렇지 않을 일이 많긴 합니다.
2: 맞아요. 그건 저도 태현 씨랑 동감한 게 이게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들이 진짜 내 머릿속에서는 진짜 이만큼 느껴지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수명 위로 올라왔을 때는
0: 정말 아무렇지
2: 않은 거긴 하지만 저는 이 친구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0: 대단하죠.
2: 왜냐면 아니 물론 저도 그렇기는 하지만 아니 뭐 제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 전에 너 사귀었던 애가 진짜 내 이상형이 나 만나도 돼? 오 만나! 근데 보지는 못할 것 같지만 진짜 친구들이 짱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2: Yeah. 그렇죠. So again, the friend is awesome. I do agree with Taeyeon though that like a lot of times our worries are blown way out of proportion before we actually say them. So once you voice them, they're not as big as you think they are. But I really do have to say kudos to the friend because I mean, I wouldn't mind if a friend of mine came up and was just like, so one of the guys you dated was my ideal type. I don't know what to do. I'd be like, yeah, I would say like make your move, but it would be really odd for me to just like, I would support the relationship, but I don't think I would be very active in that relationship. But yeah, good luck.
1: 그거 청취 yeah. 이거는 친구분도 너무 쿨하시고 청취자분도 사실
0: 용기였죠.
1: 네, 저런 것 같아요.
2: 맞아요. 근데 일단 얘기하는 게 최선이에요.
1: 네, 안 말했으면 조금 그럴 수 있었어요.
2: 예, so definitely talking to the friend first and coming clean was the best, and you did great. 우리 사연자분들 우리 계속 말하긴 하지만 업데이트 해줘요.
0: 그럼요.
2: 우리 이런 거 너무 좋아요.
0: 되게 반가워요.
1: 저번 주 거 좀 업데이트 해주세요. 이제 아직 궁금하거든요.
2: 그러니까요.
1: 어떻게?
2: 우리 청취자분 업데이트 좀 해줘봐요. 네.
0: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2: Yeah, so congratulations. 네, give us an update if you guys end up dating, but like, yeah, Junhyuk's like last week's update. Can you update us? Really, really curious as to what happened. Yeah. Junhyuk, you have a story for us too today.
1: Yeah. 저는 말하기 애매한 사연인데 하도 답답해서 남겨봅니다. 룸메랑 살고 있는데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하면서 알람을 6시 30분부터 5분 간격으로 잔뜩 맞춰놔요. 5분마다 알람 울리면 누르고 또 자고 또 울리면 누르고 또 자고 결국 7시 알람에 일어나더라고요. 그 사이 저는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일어나 버리고요. 휴, 이런 친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핸드폰 부셔야죠.
1: I have a concern that I'm not sure if it's okay to send in. But here I go. My roommate always sets an alarm for 7 a.m. But they also set a 5-minute alarm starting from 6:30 a.m. So they spend the next 30 minutes turning off their alarm every 5 minutes. I have been getting up at 6:30 a.m. every day since I started living with them. What do I do? 아, 이건 저희 멤버 중에서도 있어서.
0: 현수가 그러거든요.
1: 진짜 심한 멤버감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요즘은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2: 근데 이건 지금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하긴 했지만 이거는 왜 숙소 생활하면 꼭 한두 명은 있는 걸까요?
1: 있어요. 잠을 잘 못 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잘 못 듣고 진짜 푹 잠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2: 제일 부럽기도 하면서
1: 그렇죠. 제일 부러움서 제일 이제
2: 제일 짜증나는
0: 근데 어떻게 보면 노력이라서
1: 그렇죠.
0: 일어나고자 하는
2: 아니 뭐 그렇기는 한데. 아, 근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낫네.
0: 근데 사실 이게 5분 간격으로 맞춰놔야 하는 그런 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알람을 몇 개 맞춰놔요.
1: 저도.
2: 아 진짜요?
0: 네. 저는 왜냐면 뭐겠죠. 저는 하나 들으면 바로 일어나긴 하는데 약간 사람이 보상 심리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10시에 나가야 된다 하면 9시 반은 씻어야 되잖아요.
2: 예.
0: 그러면 저는 보통 9시쯤에 하나 맞춰놔요.
2: 오케이.
0: 9시 하나 맞춰서 일어났다가 다시 조금이라도 더 자자 하면서 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9시 반을 거를 하나 더 맞춰놔요.
2: 그렇게 해서 잠이 오는구나.
0: 네, 9시쯤에 딱 알람 듣고 일어났다가 아 좀만 더 자자. 약간 이런 가짜 보상 심리를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9시 반 두 개 이렇게 딱 맞춰놓는
2: 거죠. Okay, so Hyunsu is like this in the team, and I was like, why is it that whenever we do live in dorms, like somebody always is like this? But the members, like even Taehyun says it for him, he has like two alarms, so he'll set one for like, let's say he needs to get up like at 9:30, he'll make one at 9 o'clock, and then he'll go back to sleep, and then he'll wake up again at 9:30. I'm just so surprised you guys can fall asleep. 저는 사실 이렇게라도 다시 잠을 들 수 있는 분들 보면 저 태현 씨 같은 분들 보면 부러워요. 왜냐면 아, 저는 너무 긴장을 하면서 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알람 울리기 직전에 깨거나 아니면 알람이 한 번이라도 들으면 저 그렇게 시끄러운 건 아니거든요.
0: 네.
2: 근데 그 음이 이미 들리는 순간에
0: 일어나요.
2: 깨요. 아니 그래서 더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요.
0: 어 진짜요?
1: 예,
0: 어.
1: 군대 기장 나팔 아니에요? 저
2: 옛날에 같은 회사 아티스트 홍보한다고 이제 막 벨소리랑 이런 거 다 다운을 받았었던 네네네네. 시절 있었었는데
0: 네.
2: 그때 동방신기 오정반합을 응원한다고 알람을 해놨었거든요.
0: 네.
2: 그 곡에 트라우마 생겼어요.
0: 아 계속해서요.
2: 아 왜냐면 그리고 그 알람 소리가 이 부분이어가지고 우리 창민 씨 목소리가 정말 귀를 아마 현수 씨 현수 씨 알람 그걸로 바꿔요.
1: 발성이 좋으셔가지고
2: 이게 소리가 정말 귀에서 누가 옆에서 진짜 소리 지르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면서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얘기를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7시에 어쨌든 결국 그러니까 본인이 일어날 명확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직전 10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정도 한 배려를 해서 한
2: 못 일어나지 않을까요? 룸메분이?
0: 아, 사실 이게 5분 간격으로 맞춰놓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잠이 그렇게 깊게 들지 못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2: 기절하던데요. 근데 저는 이런 사람 봤거든요.
1: 아니, 이런
2: 진짜 이 사람들이 5분 안으로 다시 깊게 잠들긴 하더라고요.
0: 그럼 깨서 끄고 또 깨서 끄고 한다고요?
2: 근데 그게 이제 뭐 여러 번 반복되니까 몸이 서서히 깨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1: 맞아.
2: 그러니까 이게 한 30분 정도 돼야
0: 그 그러면 사람이 죄송하지만 이러면... 마인드 문제네요.
2: 맞아요.
1: 아 근데 아 근데 저도 보통 알람을 이렇게 맞추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5분 간격은 아니고 보통 저희는 이제 11시 출근이어서
2: 오케이.
1: 10시 반에 항상 픽업을 한단 말이에요.
2: 오케이.
1: 그럼 이제 저희가 10시에 일어나요, 보통. 그럼 저는 이제 10시에 알람을 맞춰 놓고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10시 3분에서 딱 10시 5분까지는 맞춰놔요. 그러니까 딱 3분 2분 간격으로 더 맞춰요. 근데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잠들까 봐. 저는 딴 건 아니고 알람 소리에 무조건 깨요. 깨는데 깼다가 제 컨디션에 따라서
2: 그치. 진짜 너무 다시 피곤하면 멍 때리고 다시 잠드니까
1: 제가 너무 피곤하면 끄고 저도 모르게 잠들어버려요.
0: 이런 건 목적이 있잖아요.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2: 너무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0: 근데 이거는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o this makes a lot of sense. All right. So I was saying that when it comes to alarms, why like there's just so many people that do this. And then I remember that when I was younger, to support 동방신기 because we were in the same company, I put their song 오정반합 as my alarm and I started getting PTSD with that track because it traumatized me. And I was like, well, maybe this could help anybody who wants an alarm to like really wake you up because it's like the highlight part. But Taehyun was giving us back to the story that, you know, this trying to say something about this because this is ridiculous for you to be waking up at 6:30 when you don't have to. But Junhyuk also says that he will. So let's say if they need to be at work by 11, normally the managers pick them up at 10:30. So he'll match his alarm to 10, right? But he'll make it for 10:03 and then 10:05 in 3 minute to 2 minute interval. And the reason is because depending on how he feels, he might fall back asleep. So he wants that maximum five minute window so that he can wake up again if he needs to. 근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최소 알람 두 개 정도는 그렇죠. 맞춰 놓는다고는 하네요.
3: 그렇죠, 그렇죠.
1: 약간 이제 방지용이죠. 지각 방지용. 네. 혹시라도 알람 듣고 일어났는데
3: 다시 잠들까 봐.
1: 다시 잠들까
2: 봐. 근데 그렇죠. 지금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Aaron says I have two alarms. The first one is the get up alarm and the second one is the fail safe in the event the first one doesn't go off. 근데 저도 그렇긴 해요.
3: 그렇죠.
2: 그러니까 제가 5시에 일어나야 되면 5시에 하나 4시 반에 하나 아니면 5시 반에 하나 네, 이런 식으로
1: 와, 되게 그렇죠. 텀이 길구나.
2: 저는 최대 30분이에요.
3: 저도 그렇게 해요.
2: 왜냐면 아까 태현 씨 말한 것처럼 이게 30분이었을 경우에는
1: 저는 그럼 큰일 나요.
2: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그게 맥시멈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텀이냐 30분 텀이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세수만 하고 질주할 것이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상황 텀을 주는 거기는 해서 okay so a lot of us have at least two major alarms to get us up and that last one is like you need to get up like that's the maximum like you need to get your butt up and moving so other than saying so let's say this person it's just like they're other than saying it how do we feel that we can fix this 그러니까 물론 얘기는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3: 네.
2: 만약에 이 룸메이트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야, 나 진짜 몸이 안 일어나죠. 나 이게 나한테는 최선이야. 하면 방법이 있을까요?
3: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1: 아니 근데 이거 저희 그 현수 형이 저희 멤버가 한번 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현수 형이란 멤버가 이래요 딱.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옛날에 진짜 심했을 때는 그냥 알람이 울려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일어나서 끄고 다시 자고 이러잖아요. 이분은 그러는데 현수 형은 안 일어나요 그냥
2: 알람이 진짜 아예 안 들리는 거야
1: 아예 안 일어나요 거기다가 막 그것도 에어팟 끼고 자고 하면 더 심해요
2: 아~
1: 근데 이제 룸메가 휘예요 멤버가 오케이. 휘가 좀 옛날에 계속 피해를 많이 봤는데 휘가 했던 말이 내가 그래서 방법을 하나 찾았다고 자기도 이제 아침이니까 솔직히 계속 일어나가지고 끌어가기 힘드니까 그냥 전화를 안 돼요 전화하면 알람이 끊긴다고 울릴 때마다 전화하는 울릴 때마다 전화 걸었다고
3: 그러니까 피곤하잖아 피곤하잖아
1: 너무 웃겨가지고 아 현수 형 이 정도면 좀 뭐 좀 해줘라 좀 일어나줘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2: Okay so because this happened so Hyunsoo and he were roommates at the time and he apparently had a lot of run-ins with this so he called because he didn't want to get up and turn off the alarm because Hyunsoo like literally did not turn his alarm off. Like that's how dead asleep he was. But yeah, it seems he would just call. So if you call, apparently it turns off.
1: 아 맞아. 아 근데 이거 솔직히 태훈이 형 말대로 좀 저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왜냐면 현수 형도 지금은 요즘 잘 일어나요.
2: Okay. So he feels that they've seen it with their member that it's definitely something that's fixable. So talk about it and try to convince your roommate that it needs to be figured out like you need to figure out a way to stop this I found out in the past when I was living in a dorm that really nice noise cancelling earplugs are pretty good too noise cancelling을 뭐 끼고 자 조미 쉬는 것도 나쁘진 않긴 해요
3: 본인이 모니터 하시는 거 아니에요?
1: 그치 그치
3: 이게 그럴 수 있긴 매번 한데. 사연마다 그러니까 말해야 한다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을 해서야 해결이 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2: 근데 이거는 일단은 얘기를 해서 어차피 룸메이트들은 이게 룸메이 과정이긴 해요 다 그렇죠, 똑같을 그렇죠. 순 없고
3: 그럼요.
2: 적당히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가는 것도 룸메이의 그 과정이기도 해요
3: 그럼요.
2: So having roommates is the process of talking and then trying to figure out like what you're gonna do with this So talk to them, try to figure out a common ground There might be ways that you guys can actually figure this out 어쩌면 룸메 늦게 자는 이유도 알 수 있으니까
3: 그렇죠 그렇죠
2: 나만 모르는 약간 뭔가에 뭐 늦게 자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좀 알게 되면
1: 아니면 돈 아니면 돈 받고 인간 알람 시계를 차라리
2: have pay for an in-person alarm
1: 왜냐면 보니까 이 청취자분께서는 이분보다 늦게 일어나시는 그렇죠, 스케줄이신 그렇죠, 그렇죠. 것 같은데 항상 그러면 그냥 돈 받고 7시에 깨운 다음에 어떻게든 일어가지고 화장실까지 던진 다음에 다시 자신 주무시면 괜찮지 않을까?
2: Okay, so get paid to wake them up and then do go back to sleep. That's actually a pretty genius idea.
3: 아니면 찬물로 이제
2: 부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동의서라든지 이런 걸 받아요. Like yeah, get a written consent that you can like throw cold water on them if they don't wake up in the morning.
1: 그냥 내가 7시에 깨워줄 테니까 정확하게 알람 맞추지 말고 자라.
2: Okay, so what we're going to do is jump into our first song break and come back. Our story for today, I think, is something that everybody goes through in life. So I'm really excited about our story for today. Yeah. We can't wait for your opinion as well. In the meantime, though, we have TNX and their track of At The Moment, 시간을 틈에서, and we have our official story coming up next.

0: And maybe buy them some food after.
1: See, I mean, they're still three different people.
2: Remember, you're not your employee's parents. You're their senior. You can guide them, but they hav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actions.
0: I agree. You need to stop stressing over being too mean or too nice to people you work with.
1: Okay, 태훈. 네.
3: 회사에 중간 연차가 없다 보니 후배를 엄하게 이끄는 대선배와 사소한 고민을 들어주는 친언니 역할을 혼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후배들에게 업무상 성과를 내라라는 쓴소리를 해야 하는 입장과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상처를 안 주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충돌해서 매일 괴롭습니다라는 사연입니다.
1: 우리 청취자분 진짜 착하시다.
3: 그러니까요.
1: Okay.
3: Our listener is in a senior position and work and wants to be the nice senior, but when the newer employees make mistakes, they find they get upset at them. And it's weighing on their conscience.
1: 맞아요. Okay, so first of all, our listener is really nice. Yeah. That's yeah, why yeah. you're worrying about this. 자, 우리 일단은 처방 yeah. 나 잊어버리기 전에 들어봐요.
4: 좋습니다.
3: 저는 블락비 선배님의 빛이 되어줘라는 곡을 가져왔는데
1: okay.
3: 이제 이 곡을 들고 온 이유는 뭐냐면 우선 신입이잖아요. 그분들께 뭔가 선배로서 그리고 또 다른 친언니로서 뭔가 이 각박한 사회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빛이 되어줘를 들고 왔습니다.
1: Okay, so Block B's 빛이 되어줘, Be the Light was chosen by Taehyung because he feels that you could be the light to the younger employees that have been joining the company, so don't feel too burdened about that. Okay.
4: 네, 저는 진영. 박효신의 좋은 사람을 들고 왔습니다. 네, 이 곡을 가져온 이유는 뭔가 사실 사회생활하면서 쓴소리 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그래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1: Okay, so he, Junhyuk chose 좋은 사람 or good person by Park Kyushin because he feels that again, our listeners are already thinking this. Thinking this in general is already making you a good person, but you don't really have to worry about it too much because you're already being a great great example to them, regardless. 두 곡은
3: 네.
1: 좀 되게 차분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바이브들이기는 한데,
3: 네.
1: 이거 어렵긴 해요.
3: 아, 내용이요?
1: 네.
3: 저는 크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게 일단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저는 실행에만 옮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처를 받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대방 몫이긴 해요.
1: 그렇죠.
3: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막 상처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이런 어떤 해야 할 말이 있으면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잘 얘기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 충분히 본인이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을 그대로 실행에만 옮긴다면 네, 좋은 선배이자 언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Okay, so Taehyung says this is not a challenging story because for the most part he feels that again if you just what you're thinking if you are able to just show that in action you're already there because you are already worrying about what they perceive of you if you say something and somebody gets hurt because of that it's and you didn't intend it that's their thing like that's them that's on them that's not on you you can't be responsible for what they feel about how you act to something so if you are sticking to the point there shouldn't be a problem with this in general 우리 청취자분 중에 네. 트레이너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4: 트레이너
1: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이거죠.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3: 그렇죠.
1: 일적으로 다가갔을 경우에는 상처가 되기보다는 좀 알려주는
3: 그렇죠.
1: 스탠스?
3: 네네네.
1: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청취자분은 어쩌면 이제 화를 내가 너무 많이 내는 건가?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좀 상처가 될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일적으로만 지적을 하신다 그러면 별 문제는 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So Griffin was saying, I'm a trainer and I found that showing them the mistakes, explaining why, and then having them fix it helps most people retain the information. And I think that if our listener doesn't take this in a emotional approach, so if you're not screaming at them, if you just tell them very plainly and to the point what

0: there needs to be done and what they've done wrong, there shouldn't be really too much of a problem there either.
1: 그렇죠. 어쨌든 목적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두 분이 이제 함께 잘 해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을 내기 위해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게 상처로 이어지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게 좋게 말하면 당연히 좋죠.
0: Okay, so yeah, he feels that you guys are going to be working for the same goal anyway, because you guys are working in the same company and in such close range. And so you, if you just keep talking about it, there shouldn't be any problems with this as well. 준혁 씨는?
2: 저는 다 비슷한 의견이고 그냥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배분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배분들이 좀 그래도 잘 따르는 분들이면 본인을 그러면 전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씩 필터링도 하면서 좀 그래도 해줘도 충분히 알아듣고 잘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잘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는데 뭔가 후배분들이 만약에 잘 안 따르는 타입들이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어쨌든 사회니까 현실이고 저는 살짝은 오히려 진짜 감정이나 그런 뭔가 친함 착해야 되는 거 조금 내려놓고
0: 오히려
2: 냉정하게 오히려 네. 왜냐면 어쨌든 직급도 그렇고
0: okay.
2: 뭔가 들어보니까 직급이나 연차도 훨씬 엄청 높으신 것 같은데 이제 후배분들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는 좀 힘으로 눌러야 된다 생각해서
0: right.
2: 일을 하려면 네, 일이 안 되니까 그러면
0: yeah. Okay, so he's also thinks that it depends on the younger employees at the moment. So if they are the type that are pretty understanding, then you really don't have to worry about anything. They're going to be able to take your authority and your advice and whatnot without a grain of salt. But if they're already the type of persons that no matter what you do, they're going to take it the wrong way anyways, there's no reason for you to go out of your way to be overly nice just to compensate for them as well. You are already on a higher ranking anyways, so you don't have to try to pick up all the pieces. 저는 두 분한테 이거를 여쭤보고 네. 싶어요. 좀 앞에서 괜찮아 웃으면서 하는 상사인데 뒤에서 좀 욕하거나 네. 나에 대한 단점을 얘기하는 상사 또는 네. 앞에서는 좀 무섭게 대하고 해도 뒤에서는 내 칭찬을 하는 상사면
2: 훨씬 낫죠.
0: 어떤 게 더 나아요?
1: 두 번째가 훨씬
0: 두 번째가 훨씬 나아요?
2: 두 번째가
0: 그래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하는 말들이 상처가 너무 됐을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본인들한테 좀 더 착하게 말을 하고 그냥 네.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2: 그러니까 둘 다 원하는 거죠. 앞에서도 뒤에서도.
0: 아니 모르죠. 그렇죠.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모든 상사분들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1: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사실 두 번째가
0: 그렇죠. So yeah, I was asking them in a situation for extremes. If your boss or a senior was extremely nice and always laughing in front of you and like, but then they go behind your back and they tend to state your flaws or whatnot to other people, would you rather have that or would you have somebody who is really straightforward, kind of cutthroat, tells you on the spot like what you need to do, but it, behind is somebody who's very supportive. A lot of people do choose number two, but in a lot of cases, some people choose that they would rather have somebody who's just nice to them. I mean, it would be great if they're nice through and through, but that normally doesn't happen.
2: 근데 약간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는 여기 이제 청취자분처럼 선배이고 뭔가 이끌어야 되는 역할이 아니라 저는 사실 후배 역할이 더 많단 말이에요. 제가 해야 되는 거는 뭔가 후배 역할로서 봤을 때 평상시에 그냥 되게 진짜 그냥 형 동생처럼 되게 잘 해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화내면 저는 더 무섭다 생각해요.
0: 아까 오히려 그러니까 네. 지금 어쩌면 우리 청취자분은 이미 잘하고 있는데
2: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평상시에 뭐 잘못한 게 없고 문제가 없는데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0: 그렇죠.
2: 평상시엔 그냥 평상시처럼 뭐 생각하시는 대로 친언니처럼 고민도 들어주고 그냥 좋은 관계로 지내다가 어쨌든 일하면서는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된 게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성과를 내야 된다는 쓴소리를 해야 될 때는 저는 오히려 그냥 명확하게 대신 뭐 이걸 너무 맨날 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해야 될 때는 명확하게 한 번씩은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0: okay.
2: 생각이
0: 들어요. 그렇죠. So Junhyuk says that coming from like a junior's perspective, he would like somebody who is really

0: close to them and really takes care of them, kind of like the omni vibe that you're giving right now. But when those kind of friends or those kind of coworkers get upset and then they tell you to do something, it hits a little bit straighter to home. So he feels that you're already on the right path anyways. 근데 많은 청취자분들도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이 청취자분은 So Adrian says, I think it also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job that they're in. Certain fields can tolerate a certain amount of mistakes where others, they can't afford them. 근데 어떤 직업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해외 청취자분의 의견이 있는데요. 어떤 일은 좀 작은 실수들도 좀 작게 자주 해도 상관은 없는 것들 있지만 어떤 일들은 정말 너무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상황 자체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렇죠. 좀 어쩌면 우리 청취자분이 이래서 더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작은 실수들이 너무 좀 크게 반영이 되는 곳이라서 그쵸. 내가 너무 지크랜하이드가 되는 것 마냥 애들은 잘해주고 싶은데 이거 너무 중요한 것들이라서 이런 실수하면 절대 안 되는 약간 그런
1: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0: 그렇죠.
1: 어떤 일을 하던 누구를 상대하던 간에 그 본인이 해야 할 그 스탠스는 명확하다 이 얘기예요. 네. 오히려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고 그걸 지속해서 해야 하면 또 지속해서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네. 그리고 평상시에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는 그냥 또 이제 본인 생각 좀 또 잘 대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다는 거. 거기서 이제 그런 디테일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좀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0: Okay, so Adrian, Taewon agrees with your understanding of like, you know, it depends on the job, but he also says that regardless in the real world, your stance always has to be the same. So, yeah, there might be a little bit more weight on certain mistakes that certain people will make in different fields, but in the end and in the long run, you're still going to take the stance of, you know, you don't have to be mean to them all the time and you don't have to be nice to them all the time. Be yourself when you guys are just in the office and, you know, having fun. And then if, when it comes down to be work and, you know, if they've made mistakes, then we can point those out and still take the emotion away from that as well. So we have 30% for Block B's track at the moment, Be the Light, Pichi Deojo. Yeah. So that is Taeyeon's track. Mm-hmm. If you want to vote for Taeyeon's song that fits the story today, you can choose that. Or we have Park Hyushin's 좋은 사람 or Good Person. So which one are you guys going to be choosing? Continue to vote as we listen to our next track. Yeah. Weedin is on the track with Tinkerbell or Tinkerton, and we have your results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We continue on with our story for today. Our anonymous soup listener is having a little bit of a dilemma. So they don't want to be the bad coworker. They are a senior. They need to be stern, but they also want to be nice as well. And they kind of feel torn in between this. Mm-hmm. 우리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일을 할 때는 공감한다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병원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작은 실수들이 정말 그럼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거라서 좀 엄격하게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5: 그건 사실 이제 생명과 또 직결이 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죠.
4: 근데 그 얘기도 해요. 이거는 그 후배들한테 뭐 인신공격이나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실수를 했고 이 스트레스스러운 상황에서 뭐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막 저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5: 그쵸.
4: 그냥 그쵸. 실수를 한 거고 그 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지만 그런 스트레스스러운 상황에서는 혼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5: 근데 그런 상황은 사실 너무 명확해요. 이게 생명이 더 훨씬 그렇죠, 그렇죠, 가치가 그렇죠. 있는 거죠.
4: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So yeah, we have Ratchet 11 says, I work in a hospital and I've had to be strict with our younger staff. And I think as long as the feedback remains about work and not personal, it's helpful. Which is right. And also like, especially if you're working in a, like a hospital or if you're working in a place where, like Adrian said earlier, where the mistakes are huge, like they weigh in more in the work field. This is definitely going to be a moment of everybody's under stress. And of course, your seniors are going to probably yell at you if you make a mistake, but it's nothing personal. It has they've all gotten the same treatment as well. So I think that our listener just doesn't really need to feel.
6: 그래서 쓴소리 할 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나 아니면 그런 뭔가 진짜 작은 실수도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막 쓴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뭔가 쓴소리 할 때가 좀 중요해요. 확실히 감정 빼고 진짜 그냥 팩트로만.
4: 맞아요.
6: 뭐 왜 잘못된 건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왜 너네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뭔가 약간 내가 막 너가 그냥 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너의 실수 하나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를 알아야 뭔가 일하는 사람들 또 듣는 사람들 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알 수도 있는 거니까 뭔가 좀 그냥 감정 빼고 명확한 설명과 뭔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Right. I think that makes a lot of sense. So Chinyu was saying that in the end game, just taking how you approach your juniors or the junior employees when you tell them that they did something wrong, if the less emotion that you have, the better with the situation. So like, don't be yelling at them. Just, you know, tell them calmly, this was a mistake. Also, maybe adding like a sit down and just be like, okay, so when I tell you guys you did something wrong, it has nothing to do with you. Like explaining the situation would not be a bad situation to put yourself in either so that you could understand that there's no hard feelings in the situation. We are sitting at 33% for Block B's track and wow. 67% for Park Kyushin. Park B는 33%고요. Park Kyushin 네. is 67%. 아직 몇 초 남았어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 또 이렇게 막

0: 또 갑자기 또 그럼요, 들어올 그럼요. 수 있으니까. 그렇죠. So continue to send your votes. We have Taeyeon's Block B's choice and then Park Yushin is Junhyuk's voice for today's story.
1: 예, 사실 근데 뭐 그냥 하고 싶은 말은 이 사회가 살기 참 척척하잖아요. 각박하고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Yeah, so it's a hard life is hard and the reality of being in the real world is just hard too. So don't take it too hard.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청취자분이 본인이 1년 차고 새로 들어왔을 때 좀 그런 상처들이 많아서 좀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1: 너무 좋아요.
0: Yeah, so I personally I feel that you probably were through this when you were a newbie at the company, and so you don't want to be that to the new employees. But you're already on the right path, so I think that you could.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oo much.
1: Yeah.
0: We need to do the countdown for today. 자, 이제 countdown 들어갑니다. 네. 10, 9, 8, 7, 6, 5, 4, 3, 2, 1. Okay, so the final vote goes to Park Yushin's 좋은 사람, good person at 67%. 예, 오늘 비가 와서 그래요?
1: 준비 없이 비를 만난 것처럼.
0: 오늘 우리 청취분들이 되게 좀 무드 있는 노래를 골랐어요. 빛이 되어셔도 되게 좀 무딘 노래 엄청 좋아요.
2: 둘 다 네, 좋은 노래.
1: 제가 요새 블록비 선배님들 노래 좀 빠져서.
0: 오, 네. 저도 이 노래 제 플레이리스트 두 노래가 다 플레이리스트 나오면 좀 크게 듣는 노래들 중에 하나들이긴 한데 좀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한테 네. 파이널 한마디.
2: 일단 제가 봤을 땐 너무 잘하고 계시고 저희가 봤을 땐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너무 좋은 분이신 것 같고 너무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막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예, 상황이 분명 후배분들도 이해하실 거고 그냥 항상 지금 마음 그대로 진심으로만 항상 해주시면 후배분들도 분명 존경하는 선배로 따를 겁니다.
0: Okay, 네. So yeah, Junhyuk feels that you're already on the right path. He doubts that anything is going to be wrong with this at all. So you're doing fine, and you're going to be able to, you know, bring a good work field. So you're doing great. 태현 씨 혹시 뭐 할 얘기 있어요? 마지막으로
1: 저는 아까 사실 하긴 했는데 뭐. 많이 힘드실 수도 있지만 다들 파이팅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It might be really hard, but he wants everybody to gain as much uplifting as possible because you guys have got this. 네. 근데 저도 저는 좀 무서운 선배이거든요. 전 당당하게 말해요. 저 꼰대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I'm a pretty strict senior.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을 하고 뒤에서 좀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
1: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0: 저는 이렇게 깎아내리는 지적은 하진 않아요.
2: 아, 그렇죠.
0: 아닌 거는 아니라고
2: 그렇죠,
0: 말을 하지.
2: 그렇죠. 인신공격만 하면서.
0: Yeah, 네. So I mean, I have that, but it's just I have my old ways. But it's just I'm never gonna personally attack you, but I will tell you to your face, and then I'm gonna turn around and be really nice to you. but we're gonna be closing out today with this power ballad. Park Hyushin song won the vote for today with 좋은 사람, good person. So we're gonna jump into this track, and we will definitely see you next week. 다음 주 봐요.
1: 안녕.
0: 좋은
1: 사람.

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t keep those feelings inside, Dynamo Soup is here for you.
0: We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꾸덕꾸덕 100% understanding. Tune
1: 토닥토닥 100% only Junior.
0: Welcome to Dynamo Soup.
2: Yes, it's Dynamo Soup Day with TNX 태연의 준혁이 뉴스를 인사해줘요.
0: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0: 태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0: Welcome back.
2: 저까지 포함해서 오늘은 우리 모자 그룹이에요.
0: 그러니까요. 모자 좀 쓰고 가겠습니다.
2: 모자 좀 하고 쓰고 갈게요. We're all wearing caps today. Yeah. It kind of fits with the weather though. 근데 날씨에 좀 맞긴 해요. 지금 비도 계속 오락가락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0: 지금은 엄청 와요.
2: 그래요?
0: 거의 진짜. 구멍 뚫린 것처럼 와가지고.
2: 그렇죠? 네. 아니 정말. 오늘 비 많이 온다는 예보가 계속 있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오늘 좀 마음을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다행히 네. 저 출근했을 때는 안 왔다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구멍 열린 것처럼
0: 맞아요. 진짜 많이 와요.
2: Yeah, so it was real. So we've been having a heavy rain advisory since yesterday. They said that today we're supposed to get a lot of rain. Thankfully, when I got to the studio this morning, it wasn't raining that much. But yeah, apparently when they were on the way to the studio, it was raining quite a lot.
0: Yeah.
2: So we have all hats in the studio today. And one of our listeners are praying that they don't we don't talk about food today because they are super hungry. 청취자 한 분은 오늘 네. 제발 음식 얘기는 없기를 저 배가 너무 고파요.
1: 보쌈 먹고 싶네요.
2: 오, 맛있겠다.
0: 보쌈 맛있...
2: Okay, now I'm getting hungry too. He just mentioned 보쌈. Well, that sounds really good.
1: Yeah.
0: 비염 챙겨 드셔야 되는데.
2: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오, 복날 맛있는 거 좀 먹었어요?
0: 먹었습니다.
2: Yeah. Did you guys eat?
0: Yeah.
2: What did you guys eat?
0: 닭볶음탕 먹었어.
2: Oh, okay, so you eat chicken.
1: 닭 엄청 먹었어.
2: 그래 닭은 다 먹었네요. Okay, so everybody did have their chicken on the first hottest day of the season, and my earpiece keeps falling out. Anyways, it seems like a lot of the listeners.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도 놀러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밖에서 지금 또 듣고 계시군요. 진짜 be safe. 우리
0: right.
2: 모든 분들은 진짜 오늘은 안전이 최선이에요.
0: Right.
2: 카페 가시든지 어디 2층. 제발 안전한 곳에 계세요. So
0: 맞아요.
2: please be safe. So we have a lot to talk about for our 대나무 soup today.
0: Yeah.
2: Really exciting news. I was taking a little peek, so stay tuned for that. But before we jump into it, 태연 and Junior are going to tell you guys a little bit about 대나무 soup and how to participate. So let's go.
0: Yeah, part one, balance soup.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하기 힘들 때 밸런스 숲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s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2, Anonymous Soup.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 Stories with our healing song choices. Part 3, Prescription Soup.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1: 네,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계속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 저희가 각각 준비해올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주시면 그 곡이 오늘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 wi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at song gets played as the last song of the day
2: Okay, so I keep forgetting prescription soup, so the members are going to probably help me again today. 제가 처방 수업을 계속 까먹어서 이따가 뭐
0: 그럼요.
2: 자, 태연 씨가 오늘 밸런스 수업에서 소개해줄 게 뭔가 좀 반가운 소식이 있던데요?
0: 그럼요, 완전 반가워요.
2: 오케이.
0: 지난 6월 2일에 소개된 사연인데 후기를 또 보내주셨더라고요. 당시 사연 내용은 절친의 애인이 이상형이었으나 우정을 위해
2: 이거?
0: 마음을 접었는데
2: 네네.
0: 네, 최근 두 사람이 헤어진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길 가다가 우연히 그 남자를 마주쳤는데 마음이 흔들리네요. 헤어진 사이니까 용기 내어 연락해보고 싶지만 친구의 전남친이라는 사실 때문에 친구를 배신한 행동이 될까봐 일생일대 사랑과 절친과의 우정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2: Okay, so yeah, we're getting a recap. So Taeyeon just upgraded or just updated us on what the story was. 영어로 해줘요.
0: Now, we have an update post. The original story was our listener's idol type was their friend's ex. They already broke up and our listener had just run into their crush. They were hesitant to make a move.
2: 맞아요. 오케이. 자, 후기 후기 후기 후기.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0: 후기가 왔어요.
2: 오케이. 자, 뭐라고 그랬는데요?
0: 그때 TNX 두 분이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저를 돌아보며 다시금 오래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친구 몰래 만나면 배신이기에 손절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 내 오랜 이상형이었어. 너한테 털어놓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라고요. 그래서 친구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나 걔랑 감정 정리된 지 오래야. 난 정말 상관없으니까 걔가 그렇게 좋으면 어떻게든 잡아봐. 우와! 이러더라고요. 덕분에 용기 내서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했고 지금까지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2: 오!
0: 근데 아직 핑크빛 진전보다는 편하게 알아가는 중이에요. 혹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면 다시 소식 남길게요. 저희 고민을 들어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늦었지만 감사드려요. 아,
2: 우와!
0: I thought long and hard on what advice you both gave me. And I told my friend the situation I was in. She was very supportive and told me to make my move. I called him first and we met twice. It's not serious yet and we are still getting to know each other better. But I want to thank you again for your advice. I'll give you an update again if anything happens.
1: 오,
2: 근데 친구분 진짜 소쿨이시다.
1: 야, 진짜 소쿨.
0: 아, 근데 이게 원래 보통 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걱정을 해서
2: 아 그렇긴 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0: 걱정에 비해 이게 아무렇지 않을 일이 많긴 합니다.
2: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그건 저도 태현 씨랑 동감한 게 이게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들이 진짜 내 머릿속에서는 진짜 이만큼 느껴지는데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는
0: 정말 아무렇지 않을
2: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거긴 하지만 저는 이 친구분이 정말 대단한
0: 그렇죠,
2: 것 같아요.
0: 그렇죠. 대단하죠.
2: 왜냐면 아니 물론 저도 그렇기는 하지만 아니 뭐 제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 전에 너 사귀었던 애가 진짜 내 이상형이 나 만나도 돼? 오 만나! 근데 보지는 못할 것 같지만 진짜
0: 그쵸,
2: 친구분이 그쵸, 짱인 것 같아요.
0: 그쵸, 그쵸. 대단한 것 같아요.
2: Yeah. 그쵸. So again, the friend is awesome. I do agree with him though that like a lot of times our worries are blown way out of proportion before we actually say them. So once you voice them, they're not as big as you think they are. But I really do have to say kudos to the friend because I mean, I wouldn't mind if a friend of mine came up and was just like, so one of the guys you dated was my ideal type. I didn't know. I don't know what to do. I'd be like, yeah, I would say like make your move. But it would be really odd for me to just like, I would support the relationship, but I don't think I would be very active in that relationship. But yeah, good luck.
1: 그거 청취, yeah. 이거는 친구분도 너무 쿨하시고 청취자분도 사실
0: 용기였죠.
1: 네, 저런 것 같아요. 용기
2: 맞아요. 근데 일단 얘기하는 게 최선이.
1: 네, 그렇죠. 안 말했으면 조금.
2: 예, so definitely talking to the friend first and coming clean was the best, and you did great. 이 우리 사연자분들 우리 계속 말하긴 하지만 업데이트 해줘요.
0: 그럼요.
2: 우리 이런 거 너무 좋아요.
0: 되게 반가워요.
2: 업데이트.
1: 너무 반가워요. 저번 주 거 좀 업데이트 해주세요. 아직 궁금하거든요.
2: 그러니까요.
1: 어떻게?
2: 우리 청취자분 업데이트 좀 해줘봐요.
0: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2: Yeah, so congratulations. 네. Give us an update if you guys end up dating, but like, yeah, Junhyuk's like last week's update. Can you update us? Really curious as to what happened. Yeah. Junhyuk, you have a story for us too today.
1: Yeah. 저는 말하기 애매한 사연인데 하도 답답해서 남겨봅니다. 룸메랑 살고 있는데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하면서 알람을 6시 30분부터 5분 간격으로 잔뜩 맞춰놔요. 5분마다 알람 울리면 누르고 또 자고 oh. 또 울리면 누르고 또 자고 oh. 결국 7시 알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사이 저는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일어나 버리고요. 휴, 이런 친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핸드폰 부셔야죠.
1: I have a concern that I'm not sure if it's okay to send in. But here I go. My roommate always sets an alarm for 7 a.m. But they also set a 5-minute alarm starting from 6:30 a.m. So they spend the next 30 minutes turning off their alarm every 5 minutes. I have been getting up at 6:30 a.m. every day since I started living with them. What do I do? 아, 이건 저희 멤버 중에서도 있어서.
0: 현수가 그러거든요.
1: 진짜 심한 멤버가 한 명 있었는데 아니 근데 요즘은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2: 근데 이건 와, 지금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하긴 했지만 이거는 왜 숙소 생활하면 꼭 한두 명은 있는 걸까요?
1: 있어요. 잠을 잘 못 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잘 못 듣고 진짜 푹 잠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2: 제일 부럽기도 하면서
1: 그렇죠. 제일 부러움 제일 이제
2: 제일 짜증나는
0: 근데 어떻게 보면 노력이라서
1: 그렇죠, 그렇죠.
0: 일어나고자 하는
2: 아니 뭐 그렇기는 한데 아, 근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낫네.
0: 근데 사실 이게 5분 간격으로 맞춰놔야 하는 그런 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나도. 알람을 몇 개 맞춰놔요.
3: 저도요.
2: 아 진짜요?
0: 네. 왜냐면 저는 하나 들으면 바로 일어나긴 하는데 약간 사람이 보상 심리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10시에 나가야 된다 하면 9시 반에 씻어야 되잖아요.
2: 예.
0: 그러면 저는 보통 9시쯤에 하나 맞춰놔요.
2: 오케이.
0: 9시 하나 맞춰서 일어났다가 다시 조금이라도 더 자자 하면서 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9시 반을 거를 하나 더 맞춰놔요.
2: 그렇게 해서 잠이 오는구나.
0: 네, 9시쯤에 딱 알람 듣고 일어났다가 아 좀만 더 자자. 약간 이런 가짜 보상 심리를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9시 반 두 개 이렇게 딱 맞춰놓습니다.
2: Okay, so Hyunsu's like this in the team, and I was like, why is it that whenever we do live in dorms, like somebody always is like this? But remember, like even Taehyun says that for him, he has like two alarms, so he'll set one for like let's say he needs to get up like at 9:30, he'll make one at 9 o'clock, and then he'll go back to sleep, and then he'll wake up again at 9:30. I'm just so surprised you guys can fall asleep. 저는 사실 이렇게라도 다시 잠을 들 수 있는 분들 보면 저 태현 씨 같은 분들 보면 부러워요. 왜냐면 저는 너무 긴장을 하면서 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알람 울리기 직전에 깨거나 아니면 알람이 한 번이라도 들으면 저 그렇게 시끄러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음이 이미 들리는 순간에 깨요. 아니 그래서 더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요.
0: 어 진짜요?
3: 예,
0: 어.
3: 군대 기상 나쁠 아니야. 빰빰빰 그런 느낌.
2: 저 옛날에 같은 회사 아티스트 홍보한다고 이제 막 벨소리랑 이런 거 다 다운을 받았었던 네네네네. 시절 있었었는데 네. 그때 동방신기 오정반합을 응원한다고 알람을 해놨었거든요.
0: 네.
2: 그 곡에 트라우마 생겼어요.
0: 아 계속 계세요.
2: 아 왜냐면 그리고 그 알람 소리가 어, 어, 이 부분이어가지고 우리 창민 씨 목소리가 정말 귀를 아마 현수 씨 현수 씨 알람 그걸로 바꿔요.
3: 발성이 좋으셔가지고
2: 이게 소리가 정말 귀에서 누가 옆에서 진짜 소리 지르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면서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얘기를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7시 어쨌든 결국 그러니까 본인이 일어날 명확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직전 10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정도 한 배려를 해서 한
2: 못 일어나지 않을까요 룸메분이?
0: 사실 이게 5분 간격으로 맞춰놓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잠이 그렇게 깊게 들지 못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2: 기절하던데요. 근데 저는 이런 사람 봤거든요. 아니, 이런 진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5분 안으로 다시 깊게 잠들긴 하더라고요. 맞아.
0: 그럼 계속 끄고 또 계속 끄고 한다고.
2: 근데 그게 이제 뭐 여러 번 반복되니까 몸이 서서히 깨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한 30분 정도 돼야
0: 네. 그 그러면 사람이 죄송하지만 이러면. 마인드 문제네요.
2: 맞아요.
3: 아 근데 아 근데 저도 보통 알람을 이렇게 맞추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5분 간격은 아니고 보통 저희는 이제 11시 출근이어서
2: okay.
3: 10시 반에 항상 픽업을 한단 말이에요.
2: 오케이. Okay.
3: 그럼 이제 저희가 10시에 일어나요, 보통. 그럼 저는 이제 10시에 알람 맞춰 놓고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10시 3분에서 딱 10시 5분까지는 맞춰놔요. 그러니까 딱 3분 2분 간격으로 더 맞춰요. 근데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잠들까 봐. 저는 딴 건 아니고 알람 소리에 무조건 깨요. 깨는데 깼다가 제 컨디션에 따라서
2: 그치.
3: 너무
2: 다시
3: 피곤하면
2: 다시 잠드니까
3: 제가 너무 피곤하면 끄고 저도 모르게 잠들어버려서
0: 이런 건 목적이 있잖아요.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2: 너무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0: 이거는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o this makes a lot of sense. All right. So I was saying that when it comes to alarms, why like there's just so many people that do this. And then I remember that when I was younger to support 동방신기 because we were in the same company, I put their song 오정반합 as my alarm and I started getting PTSD with that track because it traumatized me. And I was like, well, maybe this could help anybody who wants the, an alarm to like really wake you up because it's like the highlight part. But Taehyun was giving us back to the story that, you know, this trying to say something about this because this is ridiculous for you to be waking up at 6:30 when you don't have to. But Junhyuk also says that he will. So let's say if they need to be at work by 11, normally the managers pick them up at 10:30. So he'll match his alarm to 10, right? But he'll make it for 10:03 and then 10:05 in 3 minute to 2 minute interval. And the reason is because depending on how he feels, he might fall back asleep. So he wants that five, like maximum 5 minute window so that he can wake up again if he needs to. 근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최소 알람 두 개 정도는 그렇죠. 맞춰놓는다고는 하네요.
3: 그렇죠, 그렇죠. 약간 이제 방지용이죠. 지각 방지용. 네. 혹시라도 알람 듣고 일어났는데
0: 다시 잠들까 봐.
3: 다시 잠들까 봐.
2: 어, 근데 그렇죠. 어, 지금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Aaron says, I have two alarms. The first one is the get-up alarm and the second one is the fail-safe in the event the first one doesn't go off. 근데 저도 그렇긴 해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제가 5시에 일어나야 되면 5시에 하나, 4시 반에 하나. 아니면 5시 반에... 5시 하나, 5시 반에 하나. 네, 이런 식으로.
3: 어, 되게 그렇죠. 텀이 길구나.
2: 저는 최대 30분이에요.
0: 저도 그렇게 해요.
2: 어, 왜냐면 어, 아까 태현 씨 말한 것처럼 이게 30분이었을 경우에는
3: 저는 그럼 큰일 나요.
2: 어,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그게 맥시멈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그 1시간 텀이냐 30분 텀이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세수만 하고 질주할 것이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상황 텀을 주는 거기는 해서 Okay, so a lot of us have at least two major alarms to get us up and that next, that last one is like you need to get up like that's the maximum like you need to get your butt up and moving so other than saying so let's say this person it's just like they're other than saying it how do we feel that we can fix this 그러니까 물론 얘기는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0: 네.
2: 만약에 이 룸메이트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야, 나 진짜 몸이 안 일어나죠. 나 이게 나한테는 최선이야. 하면 방법이 있을까요?
0: 아, 근데 해보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3: 아, 근데 이거 저희 그 현수 형이 저희 멤버가 한번 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현수 형이란 멤버가 이래요, 딱.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옛날에 진짜 심했을 때는 그냥 알람이 울려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일어나서 끄고 다시 자고 이러잖아요. 이분은 그러는데 현수 형은 안 일어나요 그냥
2: 그러니까 알람이 진짜 기, 아예 안 들리는 거야
3: 아예 안 일어나요 어. 거기다가 막 그것도 에어팟 끼고 자고 하면 더 심해요
2: 아.
3: 근데 이제 룸메가 휘예요 멤버가 휘가 좀 옛날에 계속 피해를 많이 봤는데 휘가 했던 말이 내가 그래서 방법을 하나 찾았다고 자기도 이제 아침이니까 솔직히 계속 일어나가지고 끌어가기 힘드니까 그냥 전화를 안 돼요 전화하면 알람이 끊긴다고 울릴 때마다 전화하는 울릴 때마다 전화 걸었다고
0: 그러니까 피곤하잖아요 아유, 피곤하잖아
3: 너무 웃겨가지고 아 현수 형 이러, 이 정도면 좀 어 좀 해줘라 좀 어. 일어나줘라 하니까 어. 그때부터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2: Okay, so because this happened so Hyunsu and he were roommates at the time and he apparently had a lot of run-ins with this so he called because he didn't want to get up and turn off the alarm because Hyunsu like literally did not turn his alarm off like that's how dead asleep he was but yeah it seems he would just call so if you call apparently it turns off
3: 아 맞아요 아 근데 이거 솔직히 태훈이 형 말대로 좀 저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왜냐면 현수 형도 지금은 요즘 잘 일어나요
2: okay so he feels that they've seen it with their member that it's definitely something that's fixable so talk about it and try to convince your roommate that it needs to be figured out like you need to figure out a way to stop this
0: yeah.
2: I found out in the past when I was living in a dorm that really nice noise canceling earplugs are pretty good too noise canceling 뭐 끼고 자 조명 쉬는 거 나쁘진 않긴 해요
0: 본인이 못 일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그렇죠
0: 이게 그럴 수 있긴 매번 한데. 사연마다 어, 그러니까 말해야 한다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같지만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말해야 말을 해서야 해결이 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2: 근데 이거는 일단은 얘기를 해서 어차피 룸메이트들은 이게 룸메이트 과정이긴 해요. 다 그렇죠, 똑같을 그렇죠. 순 없고
0: 그럼요.
2: 적당히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가는 것도 룸메이트의 그 과정이기도 해요.
0: 그럼요.
2: So having roommates is the process of talking and then trying to figure out like what you're going to do with this. So talk to them, try to figure out a common ground. There might be ways that you guys can actually figure this out. 네. 어쩌면 룸메 늦게 자는 이유도 알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2: 나만 모르는 약간 뭔가에 뭐 늦게 자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좀 알게 되면
3: 아니면 돈 아니면 돈 받고 인간 알람 시계를 차라리
2: have pay for an in-person 아, alarm
3: 왜냐면 system 보니까 이 청취자분께서는 이분보다 늦게 일어나시는 그렇죠, 스케줄이신 그렇죠, 그렇죠. 것 같은데 항상 그러면 그냥 돈 받고 7시에 깨운 다음에 어떻게든 이러 가지고 화장실까지 던진 다음에 다시 자신 주무시면
2: 괜찮지 않은 거. Okay, so get paid to wake them up and then do go back to sleep. That's actually a pretty genius idea.
0: 아니면 찬 물로 이제.
2: 부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동의서라든지 이런 걸 받아요. Like yeah, get a written consent that you can like throw cold water on them if they don't wake up in the morning.
3: 그냥 내가 7시에 깨워줄 테니까 정확하게 알람 맞추지 말고 자라.
2: Okay, so what we're going to do is jump into our first song break and come back. Our story for today, I think, is something that everybody goes through in life. So I'm really excited about our story for today. Yeah. We can't wait for your opinion as well. In the meantime, though, we have TNX and their track of At The Moment, 시간의 틈에서, and we have our official story coming up next.

0: Are you ready?
1: Every day is K-pop.
2: Listen up.
3: Anytime and everywhere.
4: Arirang Radio.
1: It's time for Anonymous Soup, and today we have the heading of I think I'm a bad coworker because I feel like I'm the mean senior but the nice 언니. 얘들아, besties, I do not know what to do. I feel stuck at work. I want to be nice to our younger employees, but when they mess up, I can't not get mad at them.
5: Sounds tough, but I think you need to find your stance quickly if you're going to set an example.
1: But yeah, I mean, do you think I could do so? Because it's just like, I respect our younger employees, right? They work hard and everything is great, but then they make these ridiculous mistakes and then I get really upset and I don't want to be known as like that coworker.
6: I get the dilemma you're in. You want them to grow, but you also don't want to hurt their feelings. But if they know where you're coming from, they will know you mean well when you fix their problems.
5: I understand why you're worried, but this is the real world. You can't please everyone. People need to separate emotions and workload. I would like a senior who told me the facts to my face and treated me and my work with respect.
6: These days you can't do that to employees. They will quit. I suggest be honest and be stern with them and maybe buy them some food after.
1: See, I mean, this still makes me feel like I'm just two completely different people.
5: Remember, you're not your employees' parents. You're their senior. You can guide them, but they hav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actions.
6: I agree. You need to stop stressing over being too mean or too nice to people you work with.
1: Okay, Taehyun.
7: 회사에 중간 연차가 없다 보니 후배를 엄하게 이끄는 대선배와 사소한 고민을 들어주는 친언니 역할을 혼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후배들에게 업무상 성과를 내라라는 쓴소리를 해야 하는 입장과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상처를 안 주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충돌해서 매일 괴롭습니다라는 사연입니다.
1: 우리 청취자분 진짜 착하시다.
7: 그러니까요.
1: Okay.
7: Our listener is in a senior position at work and wants to be the nice senior, but when the newer employees make mistakes, they find they get upset at them. And it's weighing on their conscience.
1: 맞아요. Okay, so first of all, our listener is really nice. Yeah. That's why you're worrying about this. 자, 우리 일단은 처방 나 잊어버리기 전에 들어봐요.
8: 좋습니다.
7: 저는 블락비 선배님의 빛이 되어줘라는 곡을 가져왔는데
1: okay.
7: 제가 이 곡을 들고 온 이유는 뭐냐면 우선 신입이잖아요. 그분들께 뭔가 선배로서 그리고 또 다른 친언니로서 뭔가 이 각박한 사회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빛이 되어줘를 들고 왔습니다.
1: Okay, so Block B's 빛이 되어줘, Be the Light was chosen by Taehyun because he feels that you could be the light to the younger employees that have been joining the company, so don't feel too burdened about that. Okay.
6: 네, 저는 박효신의 좋은 사람을 들고 왔습니다. 이 곡을 가져온 이유는 뭔가 사실 사회생활하면서 쓴소리 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그래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1: Okay, so he Junhyuk chose 좋은 사람 or good person by Park Kyushin because he feels that again, our listeners are already thinking this. Thinking this in general is already making you a good person, but you don't really have to worry about it too much because you're already being a great example to them regardless. 두 곡은
7: 네.
1: 좀 되게 차분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바이브들이기는 한데
7: 네.
1: 이거 어렵긴 해요.
7: 아, 내용이요?
1: 네.
7: 저는 크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게 일단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저는 실행에만 옮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처를 받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대방 몫이긴 해요.
1: 그렇죠.
7: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막 상처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이런 어떤 해야 할 말이 있으면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잘 얘기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 충분히 본인이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을 그대로 실행에만 옮긴다면 네, 좋은 선배이자 언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Okay, so Taeyong says this is not a challenging story because for the most part he feels that again, if you just what you're thinking, if you are able to just show that in action, you're already there because you are already worrying about what they perceive of you. If you say something and somebody gets hurt because of that, it's and you didn't intend it, that's their thing. Like that's them. That's on them. That's not on you. You can't be responsible for what they feel about how you act to something. So if you are sticking to the point, there shouldn't be a problem with this in general. 우리 청취자분 중에 네. 트레이너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6: 트레이너
1: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이거죠.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7: 그렇죠.
1: 일적으로 다가갔을 경우에는 상처가 되기보다는 좀 알려주는 그렇죠. 스탠스?
7: 네네네.
1: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청취자분은 어쩌면 이제 화를 내가 너무 많이 내는 건가?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좀 상처가 될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일적으로만 지적을 하신다 그러면 별 문제는 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So Griffin was saying, I'm a trainer and I found that showing them the mistakes, explaining why, and then having them fix it helps most people retain the information. And I think that if our listener doesn't take this in a emotional approach, so if you're not screaming at them, if you just tell them very plainly and to the point what there needs to be done and what they've done wrong, there shouldn't be really too much of a problem there either.
7: 그렇죠. 어쨌든 목적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두 분이 이제 함께 잘 해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을 내기 위해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게 상처로 이어지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게 좋게 말하면 당연히 좋죠.
1: Okay, so yeah, he feels that you guys are going to be working for the same goal anyway because you guys are working in the same company and in such close range. And so you if you just keep talking about it, there shouldn't be any problems with this as well. 준혁 씨는
6: 저는 다 비슷한 의견이고 그냥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배분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배분들이 좀 그래도 잘 따르는 분들이면 그 본인을 그러면 전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씩 필터링도 하면서 좀 그래도 해줘도 충분히 알아듣고 잘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잘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는데 뭔가 후배분들이 만약에 잘 안 따르는 타입들이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어쨌든 사회니까 현실이고 저는 살짝은 오히려 진짜 감정이나 그런 뭔가 친함 삭혀야 되는 거 조금 내려놓고
1: 오히려
6: 냉정하게 오히려 네. 왜냐면 어쨌든 직급도 그렇고
1: okay.
6: 뭔가 들어보니까 직급이나 연차도 훨씬 엄청 높으신 것 같은데 이제 후배분들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는 좀 힘으로 눌러야 된다 생각해서
1: right.
6: 일을 하려면 네, 일이 안 되니까 그러면
1: yeah. Okay, so he's also thinks that it depends on the younger employees at the moment. So if they are the type that are pretty understanding, then you really don't have to worry about anything. They're going to be able to take your authority and your advice and whatnot without a grain of salt. But if they're already the type of persons that no matter what you do, they're going to take it the wrong way anyways, there's no reason for you to go out of your way to be overly nice just to compensate for them as well. You are already on a higher ranking anyways, so you don't have to try to pick up all the pieces. 저는 두 분한테 이거를 여쭤보고 네. 싶어요. 좀 앞에서 괜찮아 웃으면서 하는 상사인데 뒤에서 좀 욕하거나 네, 나에 지금. 대한 단점을 얘기하는 상사 또는 네. 앞에서는 좀 무섭게 대하고 해도 뒤에서는 내 칭찬을 하는 상사면 어떤 게 더 나아요?
7: 두 번째가 훨씬
1: 나아요?
6: 두 번째가
1: 그래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하는 말들이 상처가 너무 됐을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본인들한테 좀 더 착하게 말을 하고 그냥 네.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를 선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6: 그러니까 둘 다 원하는 거죠. 앞에서 뒤에서.
1: 아니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모든 상사분들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7: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사실 두 번째가 훨씬.
1: 그렇죠. So yeah, I was asking them in a situation for extremes. If your boss or a senior was extremely nice and always laughing in front of you and like ah, but then they go behind your back and they tend to state your flaws or whatnot to other people, would you rather have that or would you have somebody who is really straightforward, kind of cutthroat, tells you on the spot like what you need to do, but it, behind is somebody who's very supportive. A lot of people do choose number two, but in a lot of cases, some people choose that they would rather have somebody who's just nice to them. I mean, it would be great if they're nice through and through, but that normally doesn't happen.
6: 근데 약간 그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후 사실 저는 여기 이제 청취자분처럼 선배이고 뭔가 이끌어야 되는 역할이 아니라 저는 사실 후배 역할이 더 많단 말이에요. 제가 해야 되는 거는 뭔가 후배 역할로서 봤을 때 평상시에 그냥 되게 진짜 그냥 형 동생처럼 되게 잘 해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화내면 저는 더 무섭다 생각해요.
1: 아까 오히려 그러니까 네. 지금 어쩌면 우리 청취자분은 이미 잘하고 있는데.
6: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평상시에 뭐 잘못한 게 없고 문제가 없는데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6: 그렇죠. 평상시에 그냥 평상시처럼 뭐 생각하시는 대로 친언니처럼 고민도 들어주고

0: takes care of them, kind of like the only vibe that you're giving right now. Others get upset and then they tell you to do something. It hits a little bit straighter to home. So he feels that you're already on the right path anyways. 근데 많은 청취자분들도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이 청취자분은 So Adrian says, I think it also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job that they're in. Certain fields can tolerate a certain amount of mistakes where others, they can't afford them. 근데 어떤 직업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해외 청취자분의 의견이 있는데요. 어떤 일은 좀 작은 실수들도 좀 작게 자주 해도 상관은 없는 것들 있지만 어떤 일들은 정말 너무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상황 자체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렇죠. 좀 어쩌면 우리 청취자분이 이래서 더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작은 실수들이 너무 좀 크게 반영이 되는 곳이라서 그쵸. 내가 너무 지크랜하이드가 되는 것 마냥 애들은 잘해주고 싶은데 이거 너무 중요한 것들이라서 이런 실수하면 절대 안 되는 약간 그런
1: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0: 그렇죠.
1: 어떤 일을 하던 누구를 상대하던 간에 그 본인이 해야 할 그 스탠스는 명확하다 이 얘기예요. 네. 오히려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고 그걸 지속해서 해야 하면 또 지속해서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네. 그리고 평상시에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는 그냥 또 이제 본인 생각 좀 또 잘 돼야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다는 거. 거기서 이제 그런 디테일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좀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0: Okay, so Adrian, Taewon agrees with your understanding of like, you know, it depends on the job, but he also says that regardless in the real world, your stance always has to be the same. So, yeah, there might be a little bit more weight on certain mistakes that certain people will make in different fields, but in the end and in the long run, you're still going to take the stance of, you know, you don't have to be mean to them all the time and you don't have to be nice to them all the time. Be yourself when you guys are just in the office and, you know, having fun. And then if, when it comes down to be work and, you know, if they've made mistakes, then we can point those out and still take the emotion away from that as well. So we have 30% for Block B's track at the moment, Be the Light, Pichi Deojo. Yeah. So that is Taeyeon's track. If you want to vote for Taeyeon's song that fits the story today, you can choose that. Or we have Park Hyushin's 좋은 사람 or Good Person. So which one are you guys going to be choosing? Continue to vote as we listen to our next track. Yeah. Weedin is on the track with Tinkerbell or Tinkerton, and we have your results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We continue on with our story for today. Our anonymous soup listener is having a little bit of a dilemma. So they don't want to be the bad coworker. They are a senior. They need to be stern, but they also want to be nice as well. And they kind of feel torn in between this. Mm-hmm. 우리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Wow. 병원에서 일을 할 때는 공감한다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병원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작은 실수들이 정말 그럼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거라서 좀 엄격하게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5: 그건 사실 이제 생명과 또 직결이 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죠.
4: 네, 그 얘기도 해요. 이거는 그 후배들한테 뭐 인신공격이나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실수를 했고 이 스트레스스러운 상황에서 뭐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막 저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5: 그쵸,
4: 그냥 그쵸. 실수를 한 거고 그 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지만 그런 스트레스스러운 상황에서는 혼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5: 근데 그런 상황은 사실 너무 명확해요. 이게 생명이 더 훨씬
4: 그렇죠, 그렇죠,
5: 가치가
4: 그렇죠.
5: 있는 거죠.
4: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So yeah, we have Ratchi 11 says, I work in a hospital and I've had to be strict with our younger staff. And I think as long as the feedback remains about work and not personal, it's helpful. Which is right. And also like, especially if you're working in a, like a hospital or if you're working in a place where, like Adrian said earlier, where the mistakes are huge, like they weigh in more in the work field. This is definitely going to be a moment of everybody's under stress. And of course, your seniors are going to probably yell at you if you make a mistake, but it's nothing personal. It has, they've all gotten the same treatment as well. So I think that our listener just doesn't really need to feel.
6: 그래서 쓴소리 할 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나 아니면 그런 뭔가 진짜 작은 실수도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막 쓴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뭔가 쓴소리 할 때가 좀 중요해요. 확실히 감정 빼고 진짜 그냥 팩트로만.
4: 맞아요.
6: 뭐 왜 잘못된 건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왜 너네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약간 내가 막 너가 그냥 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너의 실수 하나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를 알아야 뭔가 일하는 사람들도 듣는 사람들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알 수도 있는 거니까 뭔가 좀 그냥 감정 빼고 명확한 설명과 뭔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Right. I think that makes a lot of sense. So Chinyu was saying that in the end game, just taking how you approach your juniors or the junior employees when you tell them that they did something wrong, if the less emotion that you have, the better with the situation. So like, don't be yelling at them. Just, you know, tell them calmly, this was a mistake. Also, maybe adding like a sit down and just be like, okay, so when I tell you guys you did something wrong, it has nothing to do with you. Like explaining the situation would not be a bad situation to put yourself in either so that you could understand that there's no hard feelings in the situation. We are sitting at 33% for Block B's track and 67% for 박규신. 박규신은 33%고요. 박규신은 네. 67%. 아직 몇 초 남았어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 또 이렇게 막 쭈루루룩 또 갑자기 또 그럼요, 들어올 그럼요. 수 있으니까 그렇죠. So continue to send your votes. We have Taeyun's Block B's choice and then 박유신 is Junhyuk's voice for today's story.
5: 예 사실 근데 뭐 그냥 하고 싶은 말은 이 사회가 살기 참 척척하잖아요. 각박하고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4: Yeah, so it's a hard life is hard and the reality of being in the real world is just hard too. So don't take it too hard.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청취자분이 본인이 1년 차고 새로 들어왔을 때 좀 그런 상처들이 많아서 좀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5: 너무 좋아요.
4: Yeah, so I personally I feel that you probably were through this when you were a newbie at the company, and so you don't want to be that to the new employees. But you're already on the right path, so I think that you could.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oo much.
5: Yeah.
4: We need to do the countdown for today. 자, 이제 countdown 들어갑니다. 네. 10, 9, 8, 7, 6, 5, 4, 3, 2, 1. Okay, so the final vote goes to Park Hyo-shin's 좋은 사람, good person at 67%. 67, yeah. 오늘 비가 와서 그래요? 준비 없이 비를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이 되게 좀 무드 있는 노래를 골랐어요. 빛이 네. 되어셔도 되게 좀 무드 있는 노래 엄청 좋아요.
6: 둘 다 네. 좋은 노래.
5: 제가 요새 블락비 선배님들 노래 좀 빠져서.
4: 오. 네. 저도 이 노래 제 플레이리스트 두 노래가 다 플레이리스트에 나오면 좀 크게 듣는 노래들 중에 하나들이긴 한데 좀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한테 네. 파이널 한마디
6: 일단 제가 봤을 땐 너무 잘하고 계시고 저희가 봤을 땐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너무 좋은 분이신 것 같고 너무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막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예, 상황이 분명 후배분들도 이해하실 거고 그냥 항상 지금 마음 그대로 진심으로만 항상 해주시면 후배분들도 분명 존경하는 선배로 따를 겁니다.
4: Okay, 그래. so yeah, Junhyuk feels that you're already on the right path. He doubts that anything is going to be wrong with this at all. So you're doing fine, and you're going to be able to, you know, bring. A good work field, so you're doing great. 태현 씨 혹시 뭐 할 얘기 있어요? 마지막으로
5: 저는 아까 사실 하긴 했는데 뭐 많이 힘드실 수도 있지만 다들 파이팅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4: It might be really hard, but he wants everybody to gain as much uplifting as possible because you guys have got this. 네. 근데 저는 좀 무서운 선배이거든요. 전 당당하게 말해요. 저 꼰대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I'm a pretty strict senior.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을 하고 뒤에서 좀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
5: 그러니까
4: 저는
5: 그렇지 않아요.
4: 저는 이렇게 깎아내리는 지적은 하진 않아요.
6: 아, 그렇죠.
4: 아닌 거는 아니라고 그렇죠, 말을 하지.
6: 그렇죠. 인신공격만 하면서.
4: Yeah. So I mean, I have that, but it's just I have my old ways. But it's just I'm never gonna personally attack you, but I will tell you to your face, and then I'm gonna turn out and be really nice to you. Yeah. But we're gonna be closing out today with this power ballad. Park Hyo-shin song won the vote for today with 좋은 사람, good person. So we're gonna jump into this track, and we will definitely see you next week. 다음 주 봐요.
5: 안녕.
4: 좋은 사람.